0: 생기 흔들린다.
1: 먼지 알아보는 열기.
2: 엑스트림 에너지 드링크 타임 체크. 아이레 테이크 12 바제코 차.
3: Extreme energy drink. Taste the difference. Feel the energy.